지다이웃으로지르웃인디아가키디르쇼다슨슨비슨라한다호지비토로보솔아르만하웃이다이웃으로지르두니아이베르비키르